이상하 보니까 이상하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? 기둥기 나가는 반 마릉마릉 기둥기 나가는 나오는 우리 마사는 반 시원하고 여러 개 나오는 데서 성우들 아기